바치 참소리 꾀꼬리 불륜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부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 허들솔새 검은머리 도훌대새 탈색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섬개개리 택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복눈이 붉게참매 검독수리 노랑부리 처세 가면 놀 빼미 날아든다.